0: 진짜 영엄마.
1: 영원사 영원사 민자 영원사 들리네 있는 사와이도 안차 영원사.
2: В эфире «Империя звука». http://sidvoyka.com.ua.